0: 짠 일로. 아 예.
1: 싸게
0: 뜨면
2: 싸게
0: 뜨면 나. 짠 일로. 짠
3: 일로.
0: 아 예.
3: 짠
0: 일로. 짠 일로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 yeah.